어찌 새까맣게 다 번지 네 얼굴 가린 그늘은 왜 내가 더 가까이 갈수록 끔찍 내게 말해봐 잘해줬잖아 부족할 것 없이 다 해줬잖아 커져가는 내 맘속에 너를 보내